이피에타 또 유브 액쉐게트 베비송이 토타 사몽크라 호조색식 납촉푸드라이스 호타로카 하나모니알 자르쿠 치쇼시 액쉐게바 호사토레트라 Kedeshwa gotu inka doktor Jamil Dua Chipek namzat gose kapçolatok sakir tu yina kirti kele shiit halottak. Remi ve hoca yuvu hiten uyak tima va yelen kesung, bu çuzung önöktu. Visund hala aşra.